0: 얘기 더럽게 말이라면 더 싸.
1: Cajuru FM.
0: 전부 아스키 비니시우스
2: Zé Neto e Cristiano.
0: Chama.